0: 把这个搞一下，是。欢迎光临。账本，账本，账本，账本。你心心念念的账本啊，就是怕你有命看，没命带走。
1: 如果你现在自首的话，还可以申请给你轻判。快让开！让开！让开！让开！坏了，我们的人没出来。
2: 快点去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走！快点